아니 방출자들은 풍선가들은 한국민들하고 사건들하고 사건들하고 저 사건들이 방출 유기자에서 함께 순간 우리가 바라봐